0: 친구들을 보란 듯이 right now 아 이런 내 사람들의 별한 그그 아아 아프고 더운 건 상관없어 can 아아 너랑 다 길치 않아 my savior 날 가라 what the window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누군지 그래 답을 찾은 로봇 난 노절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이거 es para todos una mañana para todos
2: 정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